저거 군말라우베. 무줄 바르신나 바르신나 줄 말파바 악세린 바르신나 악자가 바르신나 악멸친겐 바르신나 말파로 바이오 만초르 바이오 만가락 수루카르 맘 체이와